안녕하세요. 아래코 가다무노고로 from Eastern Band Drama. We're at Kalkurinji Freedom Festival and you're listening to Yulong Radio. 다 베르

안 공이 매 오래 있니 매 난지 봉요이노 난지 빠따 고만가르 니 매 가루 부메누나나 보로 월 갈라 파마누 니 매브라 내 킹이 매까 마라 뜸엠 누트란